0: 그리고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번 주일은 코리안 미니스트리의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이번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우리 FBCO를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교회라는 사실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대표해서 지난 7년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기도 그리고 변함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는 앞으로도 계속 어벌 오펠라이카 지역의 모든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1: Let's stand and worship together.